기당마스 발 아득 아슬 찍든지 구다 질라 아슬 밀락 아용농 아부바 앙오 봉슨 마통다가 유알리아 악자노 봉슨 지당아 앙우농 미츠 미유가 지근당아 남당느지가 나티 통롱소 독드나 이츠농 루습 루스바소 아만다가리아 아시라시 타가라득 구다라사 아시즈 찍든아 나부바다시농 시와다가 리바지 쿠단치마즈바 이듬 지용즈드술라 아세르드산남 아긋바 수루죽 아작농지 중몽룰르니 드블라망월 자시야 아세르마블라드디 기능을 지용어든 바 아드네 지용즈글 무장즈마방농 기능을 아작 쓴듭 아기당 근가야 마야든 진앙 타디당농 무진라 마중 증름을 브랑아왕 파이나 금속즈 무칭든 라라왕 팀듬 아는즈 증름 르브랑아왕 파이나 금속즈 증름당 마피앙마 다시바야가즈즈 파이나 야리나리아 파이사나 금속즈 이바슬은 비비 닥당이 와마장 사가 아입마장 암무암마오 종봉르른 입드농 무궁즈 그지요 스나기 랑망다중가 알리듯 사가 아입장 말리듯 신사가 수시 도모아지지 가오 마키마 사가 다가라 수시 고다 마키마 이듬 기봉아나 마닥 도모아지지 고다 마듬당지 진지상할 기봉농 아온스지 드롱가지 간비용 드마다록다 가오 마키마 안늪 알로아 라마스다 아스미마 와즈가 번시 바르기봉 이바 도모아지농 덤치나 주바 사가 중봉룰은 룩슨마 농문을리아가 랑가디 마분사 농지 뜻은업가 마가 니송가지 쿠마 올드디어 올루아가 아슬 쿠타가 가디어가가 다가음농 룩슨둘루디바지 빵당중화주용바지리아 큰당 빵당중화무주용농 아슬 쿠농당 아입장아 암무암마오농 바드블라 아슬 뜻은업 아작사말 아마 뜨자시바 니송가 아까물 롱슨마닥 문화가 아슬 누보농이 무라갓 두두시잉와가 종봉룰른닥 다금농 이듬 롱슨 아나야 티아리 아키나두걸 바드작농 드블라말리 랑가디 마분사마 이츠 스쿼시물루 드블 마시 룬든 지용을 와야 랑방가농 무장아가 롱슨아기 말리듯바 두무아즈농 진디상을 안우고시야 추바 지용바 랑방아마 정라 드마 아슬 살락살락아 쥐아짐 야 디셈버 무츠네 미 아나틀 봉우금 니공당 능장 다듬농 안느증지 중봉룰은 아슬 진디상아리 분자르브랑아 파노킬름 아슬 자라농 안느증다시 마이자기 트빌라상와 야록즈당 파노키지바농 두구락 앙호드다 안느룰은 두부다종리마지 분스 크리스마스겐 아슬 드라마 보시어 아이어 아슬 아상월 아슬 시스 봉어드미 롱로키가 아슬 아즈키가 기집아 농지 기 기보 안하지 도글락 앙호드다 도글 녹다가 앙호즈 드나야 마지 알리마 두보다 중지 벤스 알리다 두보즈 하나 안잇살라 아슬 신디 복라 기롱농 마징이 수로죽 아치우다 기집아 농지 아방 로가 녹다글 다가르장 중몽룰은 아슬 신삭부 진디이상을 안늘룰은 두보다종 능장지 빈스라마 쓰아가 아시고 기롱롱 빠녹지용즈 그지 아와즈달 테나디 드메드땅 진디이상을이 염당이 아루아 다오농아 스쿼시론 아슬 비비엘장 사카 미츠아미오가 쿠탕앙 지용즈 자디나 다 일롱아 지용네 그지용 바닥다시다 끄잠마갓 안마리얼 안읍당근 니공즈즈근 다 아우스농 솥바지 바수시다금농 안우구시야드모아즈 사가 중봉룰르니보 바지용즈지 그지야 마마드다스 드마드땅 안읍당 아슬아우농시야 기당시 아슬아우 낭드나리아가 바지용즈지 암측다궁이시가 아슬 무슨 미노바 송울은

0: 나의 앙아시엘라 센서스 2027 host listing operation 나갈리만 텐스고고
1: 티지 오상담사 본텐셀라
0: 기당 아무노카 알리바 다침지츠 LPG electricity sanitation 아서 아노 야말라 우스티스 기당 알리바 오상담 본텐스
1: 기당 센서스 이냐버림 여기랑이 아우티어 인데기랑 아카바 오상담장자 모디닥치슬라 아수 파노텐 여유덥슬라 나의 야리바치 강아 둔디방 아슨 센서스 아슨 터일로

0: 들으니
1: 나와 맴들하니
2: 누누기 단노성 오늘 아슬 둘록 팔라라 아장아 끝나든 방아 쉬고 이봐야 가시바니 고이마 마방 쪽과 과동 받은 글미 다운농아 수시 아우슨동 아담을 아작당 아우농다 종살람
3: 이봐야 가시바니 목곡총 당 아스녹튼 라디오 마방 쪽과 과동 받은 글미 로컬 탤런트 신통농 매중보만은 윌슨 아슬 마드머드 미아든스 Asur Iba Asalam, Yemkam Jamir, Asir Matamaraja, Adambad Mangadi.